0: 앞으로 오너 샤록 르나니 낭나이 모스키 난거 헥토르 까이세워 너이던 유리아 난거 사라바시 깨지 디에스피 난거 셰르 사라바시 엠우비 난거 셰르 샤라 아보 베박노 샵로이 아케토 르나니 낭나이 아록 와이브리 와이바스 수아이 하노 까함 깨띠어 클라이나니 낭나이 다보 까이나니 바그이 라이다 가케이 시다 에바케 라인케 까이나니 낭고 라인케 까이나니 바그이 살나니 낭고 센티미터 네시바 대 방사라 살만 행하게 센티미터 지 이니시미 시바 하노 까함 클라이나니 바그이 트라이쿠 다르마 하니 달사 보팡 노 까함 클라이나이 용 가방 클라이나니 바그이 트라이쿠 콤푸스 하르 스나무이 마르나이 아보 방사라 까이나 세강고노 살 스니니시미 살시 니세강 르나니 낭나이 나이카니 바이케 클라이나이 힝가케 조라조라오 샤록 마르나이 삽수트라케 마토니나이 용사 꼭사 럭니 약니 역나니 바게 딸필 마 클라이나이 부타이 에바 부팡 베마 만작노 TOV 테니 가이사 비티 동고 아보 리터 가이사오 포타바 밀리리터 대여 샵로이 살 시니 로모이 스프레 클라이르나니 낭나야 아보 와이니 와이텀스 마르나이 뭐 방금부터 탁가 함께 타이나 니바게이 동 에바케 마사 클라이케 바사오 부타이 만나니 소이 조랑카 부슬레카이마니 살 사라 탐지니시미 사라 브리지 니비싱고 비나만 토고 프로틴 시니시 파슨 미네랄 네이 파슨 다이 캘로리만 토고 탐라 브리지 파슨 아수자라 빈 카이마나토이 타제타니 꼭 실라이카
1: 파데케 타부 나레네 꼭툼 버스칸 아가스탈니 풀라스할니 시미 학토니 고본 타이바이 박사 퍼싱 티포라 자라오부 센차스니 사몽 쟁자가나 오샤몽 아가스탈니 푸일라니시미 아가스탈니 샬 탐시 조라 니샤이 니시 덕비시오 응아나 어번차이 시강 졸라이탈니 샬 시시니 니시미 샬 탐시 샤 조라 응아나 샬 바이탕 레카무 조라 어저라 모바일 앱 하이버 케바 온라인 포털 비싱메 비싱테 바이탕노 노쿵니 꽉툼 럭노 와 아와이 아 아로 레이마노 어저라워 낙부름부름 탕이네 센서스 칼라이네로 타야진 차강노 바이탕보 꽉툼 럭 레이마노 아 바이탱 꽉툼으로 나는 끈게 sc.census.gov.in 어 웹사이트 당연히 레위마노
0: 아니 약호던 거 트리프라 글로벌 파인애플 페스티벌 아니 당연히 던거 오비시니 버스강 존 탈니 살

아마카르 체보고 보록 달랑만이 미싱이 통고 스페셜 엑지큐티브 폴리스 니 체보고 달랑 자기 통고 아르보나로 다티 다르카 자니 자니 피에서 탕이보 레이마노 바데케 Tahu Julai dia beramai dari sabda dari sabunoh kenal ya.